0: 고 무이보로 씨 말하려 말할래 연주하면서 아 마샤피라오 가슴 좋게 잘해
1: Sendu bemu bemu, tutu selekejo, damonde fem lengbo, tundu yuba yuba.
2: Turn it up loud.
3: 88.7 FM.
2: Cranking up the hits.
3: Continuous hit music.